0: 아우랑가 왁왕.
1: 아 왁왕.
0: 이거랑 가야가야 외바 밤으로 고야만이네. 야 지금
1: 왁왕.
0: 아니 왜 그래? 중간 단일이 봐야. 그다음 무르무 무르무 야는 뭐야? 우리 뭐야? 우리 과가 돼. 거들이 뛰라지.